0: 把我家房子撸晒没快乐。阿妹你呢阿你呢
1: 阿妹你呢
0: 阿妹阿妹你呢阿妹
1: 你呢阿妹
0: 你呢阿妹你呢
1: 阿妹你呢阿妹你呢阿
0: 妹你呢阿妹你呢阿
1: 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阿妹你呢